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Non ti scordare di me, 나를 잊지 마세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을 위해 상을 차리거나 격식을 차리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나 자신을 대접하는 일에도 좀 집중해보십시오. 대충 물에 밥을 말아먹거나 뭐 늘어나고 색이 바랜 티셔츠만 입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차려서 먹고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 이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 또 비로소 삶의 생기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바반드,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66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매일 일할 때 듣다가 휴일에 걸으면서 들어요. 파란 하늘, 초록나무, 습하지만 마음은 상쾌하네요. 음악도 힐링돼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하늘 보고 나무 보면서 어쩜 저렇게 어울리는 색깔을 쓰셨을까. 하늘이 만약에 파랗지 않다면, 나뭇잎들이 초록이 아니라면 생각해보면 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이쁜 색깔들 보시면서 좀 습해도 마음 상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자장가 위겐리트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그리고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자장가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달튼 볼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장가가 독일어로 비겐리트거든요. 요람의 노래. 8747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정원님, 전 욕심쟁인가 봐요. 새벽 6시에 러닝하는데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아주 감각적인 애정 고백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 나 욕심쟁인가 봐. 나 새벽 6시 러닝하는데도 네가 보고 싶어. 아,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늦은 식사를 하고 로컬 투어를 시작했다. 가이드는 없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 보면 풀이 무성한 동네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쯤 햇살의 색감이 따스하게 바뀌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땀이 나긴 하지만 식혀주는 바람이 있어 걷는 게 힘들지 않다. 필름 카메라와 필름을 잔뜩 들고 여행을 떠나왔지만 무엇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처음엔 멋있게 보일 것 같은 장면을 찍으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사진들을 찍다 보니 의문이 들었다. 나는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지? 그 뒤로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점차 태국에 적응을 하며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자 그제야 이곳에서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일상을 담는 것. 별것 아닌 모습이라 하더라도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자연스럽게 담아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름 카메라는 한 장 한 장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신중해진다. 그렇다고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된다. 고민하는 사이에 담고 싶었던 장면을 놓치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다림과 행동의 적정선을 계속 고민하게 되지만 일단 마음 가는 대로 셔터를 눌러본다. 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일단 뒤에 둔 채로.

아론 코플랜드의 Simple Gifts, LA 기타 콜트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무과수의 책 여행의 감각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요즘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필름 카메라라는 말도 당연히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기계였었는데 이제는 필름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여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죠. 만나기도 힘든 물건이 됐고요. 마치 종이 신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필름으로 사진 찍도 저는 너무나 기억나죠. 필름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 장 한 장 찍을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맡겼다가 인화해서 사진을 받아볼 때의 그 설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진이 잘 나왔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못 나왔을 때 이런 감정들도 고스란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앨범에다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이던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카메라 작동부터 촬영하고 인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신중한 경험, 요즘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의 질감도 좀 다르잖아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주는 어떤 그런 감성, 생각이 나네요. 9492번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당진 도착해서 밭으로 나가 아삭이, 꽈리, 청양 3개씩 심어놓은 것에 주렁주렁 열려서 따놓고 열흘 만에 왔는데 밭이 풀밭으로 변해버렸네요. 남편은 풀정리, 저는 비름나물, 노각 무치고 꽈리, 고추 쪄서 무쳐놓고 호박 넣고 계란찜 하는 중에 벌써 정원님 방송. 자연이 주는 신선한 채소들은 감사하지만 우리 남편 자주 내려와 빈집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요. 오늘 아침상은 꿀맛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신 그 반찬들이 기가 막히네요. 저 그 꽈리고추 살짝 쪄서 무친 그 무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에서도 자주 나오는 반찬인데 아 너무 맛있죠. 호박 넣고 계란찜, 노각 무침. 나이 들수록 이런 채소들 반찬이 너무 좋아요. 아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비단조 미사 들을게요. 바흐 작품 번호 232 가운데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주연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잉글리쉬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6번 D플랫 장조 작문은 64의 1, 흔히 강아지 왈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쇼팽의 왈츠 OP 64세 곡은요. 사실 번호는 앞번호로 배치되어 있지만 후기 작품입니다. 쇼팽의 말년 작품이고요. 강아지 왈츠라는 제목을 쇼팽이 직접 붙이진 않았어요. 이 별명은 조르드 상드의 반려견이었던 마르키가 자신의 꼬리를 빙글빙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그 일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강아지가 뛰노는 음악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빠르고 귀여운 곡만은 아닙니다. 중간 부분에서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한 서정성과 섬세한 감성이 잠시 얼굴을 내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재치와 화려함 그리고 또 시적인 쇼팽다운 아름다움까지 모두 담아낸 쇼팽의 대표적인 왈츠입니다. 자, 쇼팽의 왈츠 D플랫 장조 6번 오프스 64-1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D 플랫 장조 작품은 64의 1 강아지 왈츠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왈츠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강아지 왈츠라고도 하고요, 미누테 왈츠라고도 하는데요. 워낙 짧은 곡이어서 1분 안에 연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작고 섬세한 왈츠라는 그런 뜻이겠죠. 미누테 왈츠라고도 하고 강아지 왈츠라고도 불리는 왈츠 함께 들었습니다. 200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마음이 힘들었는데 캠핑 와서 리셋 중입니다. 정원님의 클래식과 함께 동행하니 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 주 동안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캠핑 가셔서 다 털어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제어지는 곡은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D장조 가운데 폴카 보내드립니다. 마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가운데 폴카, 아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70번님 사연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계시는 막내 외삼촌과 막내 외숙모께서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바쁘셔서 라디오를 못 들으시고 주말에만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같은 한국에 있는데도 만나 뵈러 가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성백헌 외삼촌님, 박소형 외숙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신다면 정원님을 좋아하시는 두 분께서 아마 황금같이 멋진 날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오늘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성백헌 외삼촌님, 박소영 외숙모님, 이렇게 성함까지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조카분 마음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계시는군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아다지오 듣습니다. 클라리넷은 자비네 마이어의 연주고요. 한스 봉카지오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이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활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카즈위원은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린제약.

0: 아니야?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의

0: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오늘 1부 끝곡은 로베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윗몽 헌정 보내드립니다. 슈만이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정말 감격스러운 날 클라라에게 헌정했던 작품이죠.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 곡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를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0: 유동 골뱅이,
9: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1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관절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438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못 누려서 슬펐는데 오늘은 마음껏 즐기는 중이라 행복해요. 방송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일기 쓰는데 새삼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최근에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오늘 또 모처럼 함께 하시는데 즐거운 휴식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음악 계속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에델바이스 워낙에 잘 알려진 음악이죠. 이 곡을 바리톤 강형규와 딸 강시온의 듀엣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에델바이스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강형규와 강시온의 이중창이었습니다. 3759번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청취하는데 처음으로 문자드립니다. 지금은 딸하고 일본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딸이 이번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전 좋은 추억을 갖고자 여행을 왔답니다. 결혼 앞둔 딸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모처럼 아주 귀한 여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결혼 11월에 결혼식 때까지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과 더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 즐겁게 하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네 번째 곡 라르게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셉 수크의 바이올린, 요셉 할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드보르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마지막 곡 라르게토 보내드렸습니다. 요셉 스쿠에 바이올린과 요셉 할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0389번님 사연인데요. 파주 문산읍이에요. 아침부터 벌써 한낮 같은 더위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세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세차장에 부탁해서 93.9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세차장에 부탁까지 하셔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아침부터 한낮 더위인데 그래도 더위 잘 피하시면서 너무 더울 때는 꼭 실내에 계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A단조 옵스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더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조지 쉐리지 위하는 클리플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009번님 사연입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번아웃이 왔나 봐요. 무기력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 웃으면서 지내는 자신이 너무 슬프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외롭고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요. 이렇게 괜찮은 척 웃으면서 지내는 게 주변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더 이상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방법을 쓰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햇볕 많이 보셔라, 뭐 잠 충분히 주무시고 맛있게 드시고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맞추면서

정한 리듬으로 살아가셔라 뻔한 말씀 드리기보다는 많이 힘드시다면 그래도 전문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아픈 것처럼 사람이 마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꼭 위로 받으시고 또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교회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교열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8327번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다 말고 그대로 정지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어떤 가게 오픈실까요? 우리 아당에 사연 보실 때 가게라고 보내시는 아 분들 많으신데 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가게인지 저는 막 상상합니다. 카페일까 아니면은 예쁜 꽃 가게일까 아니면은 옷 가게일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곡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까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듣겠습니다. 우리 아리아의 초상에서 리골레토 함께했던 기억도 나네요. 자,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로 함께하고요. 에릭 라가세가 주연하는 몬트리올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까로놈의 그리운 그 이름,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세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0: 있습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8: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13: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4: 오늘 마지막 곡은 아람 하차트리안의 가면무도회 가운데 왈츠 준비했습니다. 잉고 메츠마흐가 주연하는 함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What Women Want의 닉처럼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닉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연애에서도 호감을 얻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영화는 결국 누군가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정말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잠깐을 엿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래 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열린 시선,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죠. 분명히 새롭게 보이고 들리는 게 많을 거예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What Women Want 중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What a Girl Wants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고요. 반지의 제왕 호빗에 관하여, 앞서 들은 곡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에서 네네 그 구름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도 맑은 하늘 이쁘게 구름 떠 있을 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생각나요. 유난히 뭉게뭉게 몽실몽실 여름 하늘이 인상 깊었던 그런 애니였어요. 맴맴 매미 소리도 실감나게 들리고요.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죠. 운동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바위나리님,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으아, 궁금하다. 오, 이 자신감. 주말에도 체험 놓칠 수 없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주방 후둑 켜면 안 들려서요. 집에서 이렇게 이어폰 속 강대 목소리 들으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좋네요. 세상에. 네. 그러면 더 더운 거 아닌가? 주방 후둑 켜면 안 켜면 막. 그건 아닌가? 네. 연기만 안 빠져나가는 건가요? 뭔가 더 더울 것 같은. 아무튼 라디오 사랑, 최영음 사랑이 느껴집니다.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 맛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카레 뭐까지 넣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갖가지 재료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막 당근 골라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더라고요가 많더라고요, 오늘. 0778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블루벨벳 중에서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이어서 사요나라 이치카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It's now or never.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s.

두 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앞서 들은 곡은 노스텔지언님 신청곡이었죠. 여름이 오면 종종 비긴어 게인을 다시 보곤 하신대요. 영화 배경이 여름이기도 하고 뉴욕 곳곳을 누비며 삶의 열정, 사랑의 기억, 사람과 사람을 노래로 이어가는 장면 장면이 버릴 것 하나 없이 감동이랍니다. 오늘은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Like a Fool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의상이 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쵸? 따라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호사님, 엄마 아빠 모시고 딸과 함께 성주 여행 가는 중입니다. 3대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2995님은 여행 갔다 색다른 추억 만들어 오셨네요. 강원도 고성에 놀러 갔다가 시골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오셨대요. 마이클. 여행 중에 색다른 추억 하나 만들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행이 색달라지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오, 요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도 찜. 저도 여행 가면 한번 해볼래요. 척 앤 레리 중에서 저니의 오픈함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중에서 에어 서플라이,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띵 앳 올.

0: 6536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싱스트리트 애덤 르바인의 Go Now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길요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로.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재마을님은 작년에 수술 후 1년간 휴직했는데 힘들 때일수록 일상의 평범한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오전에 해야 하는 일, 오후, 저녁에 해야 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해요. 저도 덕분에 오전 11시엔 꼭 체형음 듣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내 일상의 피로회복제 체형음 강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1년간 휴식하고 쉬고 있으니까 또 체형음이 또 가재마을님의 루틴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함께 재활 잘 해보아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5: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9: 1544-7575.
1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5: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6: 영월이래요.
15: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6: 영월이래요.
15: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6: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5: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마음까지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프렌치키스 중에서 뷰티풀 사우스, 드리머 리틀 드림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지킬 수 있고 없고의 노력과는 별개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의 약속들 소홀해지곤 하죠.
1: 당신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0: 너 다 크면 엄마 아빠 해외여행 보내준다며. 세월이 흘러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품 안의 꼬맹이들 어느새 훌쩍 커버렸어요. 그때 이런 말을 했었다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언제?

지키지도 못할 약속 왜 하냐? 쓸데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거 같이 하자, 저것도 하자. 같이 꿈꿔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거 아니겠어요? 뭐 실현 가능성은 잠시 접어두고 그래, 속는 셈 치고 믿어본다 하며 웃는 그 순간이 사실은 오래오래 남을 기억이니까요.

자우림 하하하송 들으셨어요. 9984님이 아기 때부터 봐주고 있는 우리 손주가 늘 하는 말이 돈 많이 벌어서 하모니 다몬드 반지 사줄 거야. 황혼 육아에 힘들 때도 있지만 요 달달한 말에 마음이 또 사르르 녹아요. 그래요. 다이아몬드 뭐 반지 그거 받아서 마시지만은 정말 사줄 수 있다면 꼭 사줘라. 할머니 다이아 좋아하신다. 웬 다이아 좋아하시는데 못 사줘도 사실은 니들이 다이아지 뭐. 그래도 다이아를 사주는 걸 좋아한단다. 2129님 결혼 42년 동안 우리 남편은 기념일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기억해줬어요. 아니요. 뭐 서로 특별한 걸 주고받진 않은. 아니요. 최고의 특별함이에요. 기억한다는 거. 그래요. 그냥 항상 고마워요. 계속 매해 빠짐없이 서로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말. 사실 그거 한마디면 됐죠. 그러다가 뭐 모든 것이 잘 맞아서 여행 한방 다녀와도 너무 좋고 제가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오늘은 부부 커피의 날로 정하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김현철 연애 윤상 한 걸음 더. 1879님, 저는 정년퇴직하고 수영 배우면서 4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아직 적응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혼자 점심 먹는 거요. 지금도 뭐 혼자 밥 먹으려니까 너무 적적해서 그냥 앉아 있답니다. 혼자라도 음악이 있어서 좋아요. 수영이 초급반이라서 아직 안 친해지셨나 보다. 수영을 능숙하게 잘하게 돼서 이제 그냥 그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하러 다니시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난리가 날 겁니다. 혼자 먹는 점심 따위는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리 와봐, 앉아서 수박 먹어부터 시작해서 나도 싸가야 되고 끝나고 뭐 먹으러 갈지 고민해야 되고 이런 날이 오실 거예요. 빨리 수영을 마스터해서 그 뺑뺑이 도는 반이 있어요. 계속 한 바퀴 도냐 두 바퀴 도냐 몇 미터를 가냐 숨을 참고 얼마까지 이거 하면서 이제 점점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올 거예요. 6361님, 에어컨 바람 안에서 쌀국수를 드링킹했어요. 마지막 만찬의 느낌으로요. 대장 내시경 검사 때문에 곧 음식 제한해야 하거든요. 이 기회에 다이어트까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금세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장 내시경 전에 깨 들어간 거, 고춧가루 들어간 거, 사실상 깨끗하게 하려면 진짜 거의 미음만 먹어야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급 다이어트는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시경 약 이제 밤새 먹어. 그러면 아침, 그날 아침 되면은 정말 사람이 못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몇 년 전에 대장 내시경 하는 날 이게 너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원래 저혈압이었는데 혈압이 팍 솟더라고요. 이게 완전 당도 쿡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이제 나이 먹어서 이참에 다이어트, 이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차태현 I love you, 김보용 풍요 속 빈곤

박기영 시작 왁스 엄마의 일기 798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꼬아리님 몽실이 마냥 머리를 좀 싹둑 자르고 싶어요. 그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똑단발 깔끔하게 하는 거 예쁜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많이는 못 봤는데 너무 예쁘잖아요. 뭔가 저 여성은 무얼에도 똑소리가 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어울려. 애봉이가 되고 이렇게 좀

맞아요. 원래 얼굴이 좀 큰 편인데 단발로 하면 더커 보일까 봐 살짝 걱정스러워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요. 수영 씨 깔끔하게 조언 좀 해줘 봐봐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 단발이 그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만 길어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나이와 머리숱이 허락하는 한좀 이렇게 머리가 가려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카락이. 저도 단발 못해요. 너무 안 어울리거든요. 단발을 할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게 나일 거라는 생각은 잘라보고 한 다음에는 너무 늦답니다. 잠깐만 커피 드려야지. 꼬아리님. 이렇게 얘기해놓고 커피도 안 주면 날 저주할 것만 같아. 3200님, 전 여름이랑 겨울 각각 한달 동안 에어컨, 보일러 빵빵 틀어놓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서 현명해요. 안 맞는 남편이랑 유일하게 통하는 게 요거 하나입니다. 3200님, 본인만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모든 게안 맞는데, 단한 가지 그나마 좀 맞는 거 하나 그거 보고 산다. 다 그래요. 조금, 그냥, 비슷하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는 그래요. 아주 위기의 상태가 왔을 때, 아, 이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견뎠지? 이럴 때의 어떤 그 관계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은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빵빵 틀고 병원 가지 맙시다. 안 아픈 게 최고예요. 태연 그대라는 시, 아이유 밤편지 3138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벤 꿈처럼.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영동하우징.
10: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9: 경동하우징.
1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3: 참...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어머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4: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다비치 사랑과 전쟁 듣고요. 2부 올게요.
3: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4: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3: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4: 아, 누구랑 있었냐고.
5: 야! 아니거든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조이, 그럴 때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2: 대학교.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자연을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메디.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디바 딱이야 샤크라 난 너에게 0707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5565님이 신청하신 박지윤 Still Away 7994님 점심 먹고 커피가 먹고 싶은데 집에 있는 커피 머신은 고장났고 믹스커피도 없고 그런데 나가는 거 귀찮아하는 남편이 웬일로 흔쾌히 커피 사주겠답니다.
1: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행이네요. 굳었다.
0: 이거 사랑이죠. 커피 사오면 우리 남편 궁디 팡팡해줘야지.
1: 그래요. 저는 빠질게요. 두 분의 사랑에 끼어들었다가는 불타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불타는 사랑 안에 저는 빠지도록 할게요. 7994님 두 분의 사랑 영원하라. 커피도 잔 드릴게요. 내일은
0: 함께 드세요. 9087님 큰 이유가 있어야만 하게 되는 냉장고 정리. 큰맘 먹고 오늘 결심했습니다. 대학생 아들도 남편도 방에 에어컨 틀고 애벌레처럼 이불 감고 자요. 둘이 자는 모습이 똑같아서 또 너무 웃겨요. 가능하면 최대한 안 깨우려고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혼자 사부작사부작 하면은 하고 나서 화딱 시간아, 난 너무 더운데 이것 들은 에어컨 틀고 세상에 이불을 덮고 자?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과 아들은 엄마가 왜 짜증나는지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더 화가 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할때 옆에 그냥 그 비닐봉이라도 들고 있으라고 해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기를 좀 이제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요거 할때 다음번에는 아들내미 저기 쓰레기봉 가져와. 그럼 옆에서 야! 이봐라, 이거 네 돌떡 아니니? 네가 지금 서른이 넘었는데 돌떡이 아직도 있다. 엄마 마음과 같은 거야. 내 마음에 돌이 앉았어. 이렇게 하면서 다정하게 해보세요. 커피 드릴게요.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 Y2K 헤어진 후에.

0: 5016님이 신청하신 버스커버스커 여수 밤바다 멜로망스 취준 고백 들으셨어요. 5016님 사위가 주도하는 여행에서 맛난 보양식 먹고 집으로 향합니다. 가족 한 사람 더 늘어나니 행복도 배가 돼요. 서로 맞춰가는 과정도 즐겁습니다. 수수하게 다가오는 즐거움이지요.
1: 아우, 사위가 잘해주셨나 보다.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누군가 준비하면 리액션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잘하시리라 믿지만 더욱더 리액션을 깨르르 깨르르 깍 깨르르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번에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0: 4257님 친구들 온 데서 청소해요. 덥고 힘들어서 음식은 시켜 먹으려고요. 엄마가 여름엔 남의 집 가는 거 아니라 하셨는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1: 지금 친구들이 오면서 들으면은 괜찮아요?
0: 아이 그래도 친구들 모이면 재밌어서 기대하고 있어요. 저만 아직 싱글이라 친구들이 우리 집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1: 그래 너가 아니? 응? 싱글이라 남 집 가는 것만으로도 걔네들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이거든. 넌 항시 자유하잖아.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좀 힘들어. 가고 나면 혼자잖아. 얼마나 자유로워. 우리는 집 들어가면 감금이야.
0: 볼빨간 사춘기 하현상 여름날 악뮤 다이나소어 플레이북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0: 판매 MBPL 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0: 경동 나비엔.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0: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3: 영월이래요.
1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3: 영월이래요.
1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5: 올바른 품질하면?
14: 올품.
15: 올품하면?
14: 올바른 품질.
1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4: 올바른 품질. 올품.
1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7: 실버 슈즈님이 신청하신 이승기 되돌리다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에코 체인버는 음파가 새어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반향을 일으키도록 설계한 방인데요. 음파를 반사하는 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내도 같은 소리가 방 안에서만 메아리칩니다. 근래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현상을 에코 체인버라고 하죠. 비슷한 음악 청취 습관을 가지고 계신 갈매기 떼 여러분의 에코 체인버는 바로 이곳 한동준의 FM 팝스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자, 비슷한 음악 청취 습관을 가지고 계신 갈매기떼 여러분, 지금 한동준의 FM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더라? 뭐 토크 아니구나. 뭐 레스 뮤직 아, 레스 토크 죄송합니다. 뭐 레스 토크 뭐 뮤직이라고 표현들 하던데. 자, 음악 들으시면서 일주일간 뭐 많이 쌓일 수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 다 털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잘하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마돈나의 Vogue에 이어서 테일러 데인의 Tell It To My Heart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의 I Should Be So Lucky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광주땡님이 Vogue 신청하셨고요. 그리고 Tell It To My Heart 이 노래는 노스텔지어님의 신청곡입니다. I Should Be So Lucky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는 욜로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6378번으로 신청 안 해도 제가 듣고 싶은 노래가 나와서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감사 그러셨는데요. 아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텔레파시 방송, 이심전심 방송. 여러분께서 이 노래가 듣고 싶은데 하는데 그냥 라디오에서 딱 그 노래가 흘러나올 때 그 짜릿함 FM팝스와 함께하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뉴턴 패밀리의 Smile Again. 이 노래 듣고 싶으셨죠? 3718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Ticket to the Tropics 이 노래는 오늘도 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야외

마마 레이디의 Reflections on My Life에 이어서 Love Unlimited Orchestra의 Love's Theme, 사랑의 테마 함께 들었습니다. 조윤진 씨가 Reflections on My Life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Love Theme, 이 노래는 주민 마마 089님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곡을 이번엔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Indian Reservation, Raiders의 노래 준비했고요. Daydream Believer, Monkees의 노래 클레멘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료로 음악김밥 말아주실지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던 곡 Daydream Believer, Monkees의 노래 보내드리고요. Beatles의 She Loves You까지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6: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어머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7: 슈가버블,
6: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8: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9: 1533-1566 세라하임.
1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팝스. 음악 많이 말은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브스토리 OST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들으면 약간 좀 시원해지시죠? 미소천사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프란시스 레이의 스노우 프롤릭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야젠의 Situation, 메이클 피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네, 내일까지만 전화 좀 02256 같은 번호래요. 하여튼 그 비슷한 번호 오면은 꼭 받아주셔가지고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0: 자, 야즈의 시츄에이션으로 한동준의 FM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음악을 계속 주야 장천 보내드립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8: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8: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8: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아이런 카라의 플래시댄스 What a Feeling 그리고 이어서 아이너 코리다 퀸시 존스의 더 듀드 앨범 가운데서 노래는 찰스 메이가 했습니다. 캔디핑 님이 신청하셨고요. 플래시댄스 이 노래는 베로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자, 두 곡 이어서 들으셨고요. Back at One 브라이언 맥나이스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마이클 볼튼의 When a Man Loves a Woman 그리고 이어서 마이클 맥도날드와 패티 라빈이 함께 부른 On My Own 이 노래는 호레노츠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쟈니의 노래 Don't Stop Believin' 그리고 Kenny Loggins의 Danger Zone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들으셨다고 전화 받으시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노래 이어집니다. 포코의 Sea of Heartbreak, Smokey의 Mexican Girl.

0: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0: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5: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죠? 그렇게 믿어봅니다. 오늘 끝곡은 나나무스쿠리의 Only Love.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산책하는 강아지들을 보면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 행복해 보입니다. 이리저리 냄새 맡고 꼬리도 흔들다가 기분 좋게 또 걷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너무 앞만 보고 바쁘게 달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날씨 때문에 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달아올랐던 마음들 시원하게 식혀가면서 유쾌하게 한번 걸어보자고요.

이예린 늘 지금처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작곡이었습니다. 날씨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지치신 여러분들 유쾌하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초복도 지나고요. 여름의 중심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시원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가요 속으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정은경 씨, 김주희 씨가 신청하신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리고요 장필순 씨의 노래죠.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이 곡은 김창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홍은경 씨인데요. 혼자 있으면 선풍기로 견디겠는데 세 식구가 합체되니 에어컨을 안 켤 수가 없네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승화 씨 목소리 들으며 더위를 식혀요. 그렇죠. 가족들이 다 있으면 이렇게 켜는 것도 괜찮죠.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이게 차갑기도 하지만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행복하게 해줍니다. 가족들과 시골 고향집으로 같이 내려와 시골집 2년간 직접 고쳐서 살고 있어요. 조윤옥 씨인데요. 수박 썰어 먹으면서 들으니까 행복지수가 팡팡 올라갑니다 하셨네요. TV나 이런 매체에서 보면 시골집 단장에서 멋지게 사시는 분들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주인

주인공이시네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먼 훗날까지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342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박정훈, 먼 훗날에.

이어드린 노래 최현재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8887번으로 정해주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483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 속상해요 이거. 일주일 만에 밭에 가보니까 누가 피자두를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따가버렸어요. 손주들 주려고 정성껏 가꾸었는데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가서 속상합니다. 이야, 이건 절도잖아요, 절도. 정말 너무하네요. 에이, 그 누군지 자두 훔쳐간 사람, 그 사람 말이죠. 하나 먹다가 그냥 체해라. 어쩔 수 없네요. 기분 푸십시오. 예. 4516번으로도요. 힘드시겠어요. 아까 어느 청취자분이 에어컨 틀었다고 하시는데 부럽습니다. 80대 노모께서 에어컨 질색팔색을

하셔서 저는 죽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더위를 안 타시는구나. 그렇게 에어컨 사용하라고 말씀드려도 항상 그러시죠. 안 더워. 시원해. 그런데요, 진짜 온열질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노래가 주제곡이었던 영화가 겨울이 배경이죠. 시원하게 감상하시죠. 러브홀릭스, 버터플라이, 조주옥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황규영의 노래였습니다. 나는 문제없어. 8178-2495번으로 신청하신 아주 기운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이경희 씨 병원에 계시네요. 병실에 TV도 없고 같은 방을 쓰던 환자도 퇴원하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조용해서 혹시 하고 모바일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들어와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휴대폰으로 레인보우 다운받으시면 뭐 세계 어디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도 있죠. 아무튼 이경희 씨 빨리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박정철 씨는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부. 아내가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푹 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연골 관리 잘하면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가렵니다 하셨네요. 예, 우리가 참 많이 쓰면서 살아왔죠. 그러셔야죠. 몸도 마음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한우의 노래예요. 아면. 이 노래는 5628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올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용필 씨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 나레이션 한번 외워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줄밖에 못 외웠네요. 아직도.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779번으로요. 2주 만에 집에 오니까 풀이 한가득. 당분간 풀과의 전쟁을 치러야 될 듯. 음악이 내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어디 좀 오래 나가셨다가 이제 댁에 들어오셨나 봐요. 이야, 이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살짝 적어주시기를 풀과의 전쟁이라고 하셨지만 이건 뭐 전쟁을 넘어서서 난리. 아이고, 이거 언제 치우시죠? 아, 차분하게 요만큼씩 요만큼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힘드시겠어요.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은요. 임주빈 씨 그리고 1112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장남들 바람과 구름.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딱.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3: 홈픽
0: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하늘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359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자, 가요속으로 2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으로 꽉꽉 채워드립니다. 좋은 음악들로 일요일 오후 함께 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서쪽 하늘, 오늘은 울랄라 세션의 버전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덕재 씨 9039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박길라 나무와 새는 박명재 씨. 갑자기 나무와 새가 듣고 싶은데 될까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아, 이건 뭐 중국 음식점 들어가셔서 여기 짜장면 돼요? 이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잘 들으셨죠? 5260번 빨래가 밀려서 한 번은 집에서 돌려 널어 놓고 이불과 함께 빨래방에 왔더니 사람이 많네요. 그렇군요. 이 장마철 빨래들 한 번에 몰아서들 하시나 봐요. 얼른 마치고 쉬십시오. 7158님 오늘도 회사에 나가셨나 봐요. 남편 회사에 나와서 가요 속으로 들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납품 일자 맞추려면 열심히 해야 해서요. 매주 주말마다 일해도 좋으니까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처럼요. 맞습니다. 일요일이지만 남편과 함께, 일과 함께, 또 즐거움도 함께 하고 계신 7158님. 작업하시면서 듣기 좋은 노래 띄워드리죠. 4285번으로 청해 주신 강수지 보랏빛 향기.

이계순 씨의 신청곡 현이와 덕이 너나 좋아해 나너 좋아해 함께 했어요. 최미숙 씨의 사연인데 야채 주스를 혼자 마시기 그래서 반 잔쯤 내밀었더니 남편 반응이 왜 이러셨을까? 찡그리면서 아 뭘 자꾸 주려고 그래 이럽니다. 저녁은 굶어봐야겠지요? 무서워. 아니 남편 되시는 분은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아 참 그냥 드시면 되는데 오늘 저녁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신남진 씨 아내가 2024년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항암치료 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버텨줘서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가요 속으로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예, 치료 잘 받으시고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분명히 안내 드시는 분 건강해지실 거예요. 가슴은 알죠. 조관우 씨가 부르는 노래 4794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양수경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 노래는 정혜신 씨의 신청곡입니다.

이어드린 노래 꿈의 대화 이범용 한명훈 씨의 노래죠. 최미숙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세요. 4035님 여기는요 다 있습니다. 거기 계시군요. 다 있는 곳. 우리 남편 여기만 오면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먼저 집에 간다니까 굳이 기다리라고 해서 한쪽 귀퉁이 의자에 앉아 가요 속으로를 듣고

듣고 있어요. 끝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은데. 아, 거기 한번 가면 이거 뭐 볼 게 많아서 저도 꽤 오래 있게 되던데요. 아, 어떡하죠? 오늘 같은 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요 속으로 들으시면서 말이죠. 2427번 귀촌한 지인이 직접 기른 깻잎, 오이, 고추, 옥수수, 감자를 보내주셨네요.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것처럼 감동입니다. 가요 속으로 들으며 김치 담가요. 참 고마운 분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자, 음악 들으시면서 즐겁게 맛있게 김치 담그세요. 0832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광조 사랑을 잃어버린 나.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7: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7737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이동원 이별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489번으로 음악은 항상 추억을 소환한다고.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 데이트하던 그때로 빠져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좋은 추억들만 많이 떠올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은요. 임지훈 씨의 노래예요.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0: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뭔가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 안 하자니 시간이 아깝고 어디 가서 뭘 하냐 마냐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벗었다 그러면서 시간 다 가는 게 일요일 오후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 시각쯤 되면 일요일 저녁쯤 되면 안 달라고 미련 부리던 마음이 착 가라앉아요. 저녁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포기도 체념도 미덕이 되니까. 이제 밤으로 이어질 이 저녁을 그리고 월요일을 평안히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우리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0: 오늘 첫 곡은 안녕 미카님께서 신청하신 카펜터스의 Only Yesterday였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오늘 밤 자정까지 일요일 밤을 즐겨볼 테다. 그것도 캐치님 마음인데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할수록 월요일이 싫어지고 두려워지더라고요. 일요일 저녁 6시부터는 월요일적으로 살짝 방향을 틀기. 일요일에서 월요일 갈 때 180도 정반대로 휙 돌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어지럽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게 월요일을 맞기.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저녁 스케치가 도와드릴게요.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070.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

0: 상황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도리스데이 캐스라스라 이 노래는 카메오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앞서서 프랭크 시나트라 That's Life, 얼 그랜트의 At the End 이렇게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976님이신데요. 구리에서 작게 치킨집 5년째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에 매장에서 아주아주 잘 듣고 있어요. 요즘에 경쟁업체들도 여러 생겨서 뭐 그냥 그래요 하셨는데 그래도 5년 단골 손님들은 다른 데 안 가고 1976님 가게로 오시면 좋겠네요. 여름에는 복날이 3번 있으니까 다른 계절보다 장사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옥수토박이님 청해 주신 스모키의 What Can I Do 들을 거고요. 이석강님께 보내드립니다. 오퍼스 Life is Life.

중학교 때 좋아했던 스모키 노래 나오네요. 덥고 습한 주말이지만 시원하게 혼자 독서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음악들이 제 마음을 한껏 더 여유롭게 해주네요. 5201님이셨어요. 네, 앞서서 스모키의 노래도 들으셨고요. 오퍼스의 노래도 들으셨고요. 튤립님 청해 주신 위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그리고 메이비님 청해 주신 머라이어 캐리의 Boys to Men 함께한 One Sweet Day도 전해드렸습니다. 용신님은 여기 언제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0879님이 오셨는데 0879님은 왜 한 달 동안 안 오시고 이제서야 오신 거예요? 저 한 달 됐어요. 얼마 전에 요양원으로 모신 어머니 뵙고 오는 길이라 하셨는데 마음이 좀 힘들다고. 어머니도 가족들도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안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님은 저는 조금밖에는 잘 못 듣지만 그래도 출석률은 남부럽지 않은 저녁 스케치예요. 개편하고 저는 잘 적응하고 있고요. 좋은 노래 들으면서 하루라는 스케치북 펴서 글씨도 쓰고 색깔도 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님 같은 캐치님은 뭐라 불러야 할까요? 모범 캐치? 적응도 잘하시고 어쨌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려고 애써주세요. 고맙습니다. 러블리 율키님께서 신청하신 윤카이의 블루 준비하고 있어요. 이어서 스티븐 산체스 Until I Found You,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입니다. Hopelessly Devoted to You.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4: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5: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7: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 Do It For You. 문국남님 청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1부 접겠습니다. 저녁 스케치 2부로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용신님, 저 항상 이 시간이 바쁜 시간이라서 이제야 왔어요. 너무 늦었나요? 저 주말이라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0076님. 주말에 주일에 꼭 오세요. 주말캐치 0076님. 7264님은 전 주말에도 알바를 하다 보니까 찐캐치도 주말캐치도 사실 잘 못해요. 고정은 어렵지만 틈나는 대로 꼭 들으러 올게요. 어쩌다 캐치, 가끔 캐치, 틈나는 대로 캐치. 다 좋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미니 리퍼튼의 Loving You는 0707님께서 청해 주셨습니다. 저녁 스케치 2부로 오세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390으로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가지고 오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 사이버대학교.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2: 콜레스테롤

용신 씨 저는 버스 기사인데요. 나름 열성 청취자예요. 딱히 사연이 없어서 저는 사연을 잘 못 보내는데 그래도 이 노래는 틀어주시면 신바람 날 것 같습니다. 무디 블루스 For My Lady 전해드렸습니다. 오일탱크님 청해 주신 코모도어스 Three Times a Lady도 앞서서 보내드렸고요. 9076님이신데 취미로 끄적거리는 방구석 글쟁이입니다. 친구가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응원해줘서 이번에 용기 내서 브런치에 작가 신청을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계속 쓰려고 해요. 제 책을 꼭 출간해 보는 게 목표인데 10년 안에는 내볼 수 있겠죠? 혼자 잘 안 되는 건 같이 목표 세워서 하면 잘 된다고 하는데 저도 10년 안에 책 하나 내는 걸 목표로 삼아볼까요? 9076님이랑 같이 서로 응원하면서 그렇게 해볼까요? 캐치님들이랑은 뭐든 같이 하는 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하고 싶고 캐치님들도 하고 싶고 그런 거 생기면 어쨌든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9076님이세요. 캔디핑님 청해 주신 파트리샤 가스 If You Go Away 준비했고요. 별비치님이랑 레넘의 포토그래프 들을 거고요. 화이트 케잉님이랑 텐샵의 유도 들을 거예요.

아쉬운 주말 마무리되어 가는데 좋은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제 신청곡도 나오면 좋겠어요 하신 포니님께 엘튼 존의 Sacrifice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줄리아 포뎀의 Happy Ever After, 애니 아슬렘의 Moonlight Shadow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7679님이 함양 송추 계곡에서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계곡 나들이하고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다 잘 도착하게 같이 가주세요. 그럼요. 저희가 집으로 가는 라디오인데요. 집으로 함께 가야죠.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이 노래도 들으며 갑니다. 존 메이어의 New Light. 다뿐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3: 격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6: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7: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은 케이브맨 0525님께서 신청하신 시카고의 Will You Still Love Me? 이 노래로 하겠습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0: 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말소리가 아닌 발소리로 사람을 기억할 때 있죠. 부드러운 말소리, 빠른 말소리처럼 발소리에도 표정이 있는 거 아시죠? 느릿느릿한 발소리, 쿵쿵쿵 걷는 발소리, 또 신발을 찍찍 끌고 걷는 발소리까지. 내 사람은 어떤 발소리로 기억하세요?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요, 사람마다 걸어온 길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발소리도 걸음걸이도 다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발소리를 내면서 도착하신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지금부터는 그 발소리 맞춰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음악길 걸어볼게요.

0: 연휴를 시작하는 발소리랑 연휴가 끝나가는 지금 발소리도 분명 다를 것 같지 않아요? 편안하게 들으셨습니까? 장혜진 내게로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근데 출근하는 발소리하고 퇴근할 때 발소리가 분명히 달라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발소리랑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발소리에 또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각자 다른 소리를 내면서 다른 걸음걸이로 행복한 동행 앞에 멈춰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의 발소리를 한데 모아서 지난 추억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걸어보죠.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4: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4: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관절 연골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

0: 속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으셨어요. 원종정님, 여름이야기 DJ디오 C였고요. 또 전영록 애심, 그러니까 시원한 노래는 아닌데 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하고 4431번으로 따뜻한 노래죠. 또 임순심님도 가슴이 울컥해요. 맞아요. 제가 언젠가 방송에 또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기억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들었던 곡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막 가슴 찡하던지 말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가슴 찡한 노래들, 기억에 선명한 음악들 환영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찬바람이 불면 좋겠어요 하고 6724번으로 정해주신 김지연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눈 오고 찬바람 불고 또 가로수 그늘 아래 섰다가 뭐 이 정도면 시원하시죠? 박혜수님이 너무 더우니까 진짜 눈이 오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겨울도 금방 올 거예요. 하얀 겨울 미스터 2 청해 주셨고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조은정님, 이남형님 그리고 5917번으로 걸 아스피린 또 김지연 찬바람이 불면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어요. 와, 새 차 뽑으셨어요. 기념으로 시승식 받아 찍고 오셨다고 6119. 예, 그 새 차에서 행복한 동행이 흘러나온다 생각하니 막 새 차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까지. 자, 인호님 4532번으로 청해 주신 곡입니다. 나훈아 영영.

0: 이 산복더위에 가을 노래 틀어도 괜찮은 거죠? 불법 아니죠? 보모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가을 아침 아이유, 또 유엔의 파도, 나훈아 영영, 이렇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AI가 다 해주는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김산숙님이 현주님 노래라는 게 참 웃겨요. 사람을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하고요. 정말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라디오를 켜놓는데 불쑥 모든 가수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선숙님, 지금 이 가수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얼마나 행복해하실까, 그렇죠? 예, 서울대 트리오 젊은 연인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0: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0: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홈픽.
6: 홈픽.
8: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눈 내린 밤에 들리는 발소리는 얼마나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었던지요. 세 번의 겨울을 함께 보내고 헤어진 그 사람과 걸었던 수많은 눈 위의 발소리. 그 발소리가 오늘 오프닝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1335번으로 조함은 눈 오는 밤 청해 주셨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방송에 멘트를 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까 하고요. 물론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님처럼 또 발소리로 한 시간 내내 이런저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25년 동안 신지혜의 영화음악을 진행했던 DJ 신지혜 씨가 책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책 속에 오늘 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마북스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이 책은요, 신지혜 씨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느낀 감정들을 쭉 그리고 쓰고 그런 내용인데, 계속 뭐 영화 음악을 진행했다면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요. 이 책을 원하시면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말머리에 책이라고 써서 샵9390에 적어주시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오늘도 두 분께 신지혜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선물 드립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현대 큐밍
0: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네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Good Music Station. CBS FM.

삶의 무게가 나이를 먹으면 좀 가벼워질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늘 지하 어딘가에 나를 가두어 버린 듯한 느낌이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가벼워지리라 기대해 봅니다 하고 임진숙님 글 주셨는데 그럼요.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가벼워질 거라 믿습니다. 꽃밭에서 정훈이의 노래 잘 들으셨어요? 또 거북이 빙고는 윤현옥님, 강정자님, 그리고 한동준 너를 사랑해 8186-1691번으로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러 인천공항 가고 있어요. 퇴직 후 1년에 꼭 한 번씩은 해외 나들이를 하시는데 저희도 훗날 저런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셔야죠. 7975번으로 청해 주신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정렬입니다.

빈명자님 청해주신 신호등 이무진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하는군요. 또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4536번으로 그리고 눈도 오고 찬바람도 불고 뭐 겨울 노래도 듣고 있으니까 이 노래 들어야죠. 들어야죠 정혜님. 듀스의 여름 안에서 그리고 이정렬 그대 고운 내 사랑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아내의 생일이라서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명품 카드 지갑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근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맨날 버스와 지하철만 타면서 명품 카드 지갑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참 의문입니다 하면서 소중한 아내를 위한 곡 7200번 휴대전화로 청해 주셨어요. 길은정 소중한 사람.

0: 이상현님 청해주신 산울림 청춘, 또 이진원님 빅뱅의 붉은 노을, 그리고 길은정 소중한 사람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 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관절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3: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4: 끝곡은요, 미니제리님 청해주신 이종용 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 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 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출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자식이 부모보다 더 훌륭하게 됐을 때 쓰는 말이죠. 재밌는 건 이 말의 어원이 쪽이라는 풀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7월이면 농부들은 서둘러 이 풀을 베서 물에 담갔고

처음엔 초록색이던 물이 점차 짙은 쪽빛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내어준 쪽잎보다 더 깊고 선명한 색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청출어람의 시작이라고 하네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물려받는다는 것, 누군가의 뒤를 잇는다는 건 어쩜 그 사람의 빛깔을 이어받아 나만의 것으로 더 진하게 물들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색을 더하며 뜨거운 7월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네요. 우리의 계절도 저마다의 깊이로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쪽이라는 풀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로 오늘 문을 열어봤습니다. 풀은 물감이 쪽잎에서 나왔지만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본래의 색보다 더 짙고 선명하게 피어났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뜨거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어제보다 좀 더 선명해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여름을 응원해 보는 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유리상자의 사랑해도 될까요? 쿨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저 새로 이사할 집, 이사갈 집 청소합니다. 오늘은 싱크대 청소를 했어요. 32년 만에 이사한 건데 월세로 오게 된 거라 속상하긴 하지만 또 뭐 자꾸 보니까 정드네요. 새로 시작한 제2의 인생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경애님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이곳에서 멋진 일들을 많이 만들어 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엄마랑 둘이서 꿈꿈 들으며 야식 타임 갖고 있어요. 옥수수 좋아하는데 요새 옥수수가 많이 나와서 좋네요. 4686님. 네, 그러게요. 저도 옥수수 좋아하는데 하나씩 들고 지금 듣고 계실까요? 한 주의 마무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912번으로는 주말 내내 침대랑 한몸이 돼서 너튜브 알고리즘에 영혼을 맡겼더니 벌써 주말이 끝나가네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이 시간들이 다 갔다는 사실에 억울하면서도 이 세상 편한 나른함이 너무 달콤해서 침대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말 마지막 자락을 아쉽게 붙잡으며 이 노래 듣고 싶어요. 양파 애송이의 사랑.

세 곡이었어요. 홍지호 프로포즈, 피노키오 다시 만난 너에게, 그리고 라종민의 Say Yes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쿠아 마리님, 아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 계속 나오네요. 음악으로 풀 충전 중입니다. 아, 노래 잘 듣고 이 여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계속 누르는 중 보내주셨어요. 아, 계속 하트를 누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0307님, 우연히 예전에 쓰던 낡은 MP3 플레이어를 충전해서 켜봤는데 그 안에서 10년 전 제가 매일 들었던 플레이리스트를 마주했습니다.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흥얼거리는 저를 보며 시간이 흘렀어도 제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그 시절의 푸르름을 느꼈네요. 제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줄 이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0: 오현난 나 때문이죠. 이어드린 곡 박효신의 노래였습니다. 해줄 수 없는 일.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

0: 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파이어닷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8: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이에요. 보이스 너만의 천사가 되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피엔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레기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출산 예정일이 8월 말이라서 이제 마음이 분주해지네요. 노래 들으면서 차분히 가라앉혀 보려 합니다. 메이플 라떼님. 그러시구나.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 또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가는 요즘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꾸몸과 함께 편안하게 마음 잘 다스리시고요. 건강하게 아이와 잘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2부 첫 곡이었어요. 비비 밤양갱.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Good Music Station. CBS FM.

김건모, 넌 친구, 난 연인.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두 곡 전해드렸어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양연화님, 오랜만에 꿈음 들으며 운동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3년여 동안 남편과 둘이 운영해온 가게를 내놨어요. 빨리 새로운 양수인이 나타나서 제 가게를 인수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다시 운동 시작했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결 방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고 기운이 좀 나면 해야지 하는 것보다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고 운동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느긋해졌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애쓰셨고요. 좋은 마무리 그리고 멋진 출발, 새로운 시작이 이어질 수 있기를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1378번으로는 꿈음으로 힐링하고 가요. 참 오늘 저 코인 노래방에서 아홉 곡 부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지각했네요. 어떤 노래들 부르셨나요? 꿈음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들 또 부르셨는지, 실력이 어느 정도신지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잘 오셨어요. 0245번으로도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신승훈의 가잖아, 그리고 이소라 너무 다른 날 보면서 이어드립니다.

시가 있는 일요일. 박각시 오는 저녁. 백석. 땅콩밥에 가지냉국에 저녁을 먹고 나서 바가지꽃 하이한 지붕에 박각시, 주락시, 붕붕 날아오면 집은 안방 문을 횡하니 열적기고 인간들은 모두 뒤등성으로 올라 멍석자리를 하고 바람을 쐬는데 풀밭에는 어느새 하이한 대림질감들이 한불 널리고 도루래며 파충이 산 옆이 들썩하니 울어댄다.

이리하여 하늘에 별이 잔콩마당 같고 강낭밭에 이슬이 비오듯 하는 밤이

박석 시인의 박각 시 오는 저녁 전해드렸습니다. 박각 시는 저물 무렵 밭꽃에 날아오는 나방을 말하는 거고요. 도루레와 팥중은 땅강아지 같은 곤충 이름이라고 하네요. 용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진 않지만 시라는 게 참 얼마나 오묘한 언어인지 얼추 한여름밤에 밭꽃이 하얗게 피어있고 꽃들 사이로 하얀 날개 나방들이 붕붕 날아다니는 풍경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여름밤은 그랬구나 상상도 해보면서 지금 우리 꿈은 가족들의 밤 풍경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시가 있는 일요일 백석 시인의 박각시 오는 저녁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곡 여행 스케치였습니다. 별이 진다네.

0: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
1: 와, 와, 와. Yo. This song's dedicated to all the bro-

휘성의 With Me 그리고 빅마마의 Breakaway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8302님, 자려고 누웠다가 휴대폰 사진첩에 맨 처음으로 돌아가 아주 오래전 주말 여행 사진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보다 많이 앳된 저의 얼굴, 친구들의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보니 그 시절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아 혼자 미소 짓고 있네요. 추억의 파도를 타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1154번으로는 내일 출근을 앞둔 밤이라 그런지 괜히 헛헛해서 30분째 배달앤 메뉴만 빤히 노려보고 있습니다. 먹으면 100% 후회할 걸 알면서도 주말을 그냥 보내기 아쉬운 보상 심리 때문에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무한 반복 중입니다. 저는 이걸 먹게 될까요? 아니면 참게 될까요? 귀라도 달달하게 채우며 마음 다스릴 수 있게 에즈원의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Day by day.

0: That's one day by day.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키스였습니다. 여자이니까.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4: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이네요. 루시드 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오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0: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0: 장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8: 리메이드 서울.
9: 카티 프로 시작!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3: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What Women Want의 닉처럼 어느 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이 들려온다면 어떨까요? 처음에 닉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성공을 거두고 연애에서도 호감을 얻지만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영화는 결국 누군가를 아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정말 그렇죠? 누군가의 생각을 안다고 해도 그걸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우리 마음이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그 잠깐을 엿보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래 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순 없을 거예요. 조금 더 열린 시선, 넉넉한 마음으로 다가가 보시죠. 분명히 새롭게 보이고 들리는 게 많을 거예요. 최강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What Women Want 중에서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What a Girl Wants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서.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두 곡 들으셨고요. 반지의 제왕 호빗에 관하여, 앞서 들은 곡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여름 하늘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영화에서 네네 그 구름 기억나세요? 저는 요즘도 맑은 하늘 이쁘게 구름 떠 있을 때 시간을 달리는 소녀 생각나요. 유난히 뭉게뭉게 몽실몽실 여름 하늘이 인상 깊었던 그런 애니였어요. 맴맴 매미 소리도 실감나게 들리고요. 그랬죠. 여러분도 그랬죠. 운동장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바위나리님,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를 만들고 있어요. 으아, 궁금하다. 오, 이 자신감. 주말에도 체험 놓칠 수 없어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주방 후둑 켜면 안 들려서요. 집에서 이렇게 이어폰 속 강대 목소리 들으니 더 가깝게 느껴지고 좋네요. 세상에. 네. 그러면 더 더운 거 아닌가? 주방 후둑 켜면 안 켜면 막. 그건 아닌가? 네. 연기만 안 빠져나가는 건가요? 뭔가 더 더울 것 같은. 아무튼 라디오 사랑, 최영음 사랑이 느껴집니다. 결코 맛이 없을 수 없는 카레 맛이 뭘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 카레 뭐까지 넣어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갖가지 재료 넣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른이 돼서 막 당근 골라낸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더라고요가 많더라고요, 오늘. 0778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블루벨벳 중에서 로이 오비슨, 인 드림스 이어서 사요나라 이츠카 중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It's now or never.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두곡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중에서 엘리 골딩의 Love Me Like You Do. 앞서 들은 곡은 노스텔지아님 신청곡이었죠. 여름이 오면 종종 비긴 어게인을 다시 보곤 하신대요. 영화 배경이 여름이기도 하고 뉴욕 곳곳을 누비며 삶의 열정, 사랑의 기억, 사람과 사람을 노래로 이어가는 장면 장면이 버릴 것 하나 없이 감동이랍니다. 오늘은 키라 나이틀리가 부른 라이커 풀이 듣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라 나이틀리 의상이 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쵸? 따라 입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네요. 이호사님, 엄마 아빠 모시고 딸과 함께 성주 여행 가는 중입니다. 3대 여행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하셨고요. 2995님은 여행 갔다 색다른 추억 만들어 오셨네요. 강원도 고성에 놀러 갔다가 시골 작은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오셨대요. 마이클. 여행 중에 색다른 추억 하나 만들고 온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행이 색달라지더라고요 하셨는데요. 오, 요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네. 저도 찜. 저도 여행 가면 한번 해볼래요. 척앤레리 중에서 저니의 오픈함스,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중에서 에어서플라이, 메이킹 러브 아웃 오브 나띵 앳 올.

0: 6536님 신청곡 들으셨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싱스트리트 애덤 르바인의 Go Now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갈 수 있길요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정말로. 네,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재마을님은 작년에 수술 후 1년간 휴직했는데 힘들 때일수록 일상의 평범한 루틴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자고 오전에 해야 하는 일, 오후, 저녁에 해야 하는 일이 꼭 있어야 해요. 저도 덕분에 오전 11시엔 꼭 체형음 듣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내 일상의 피로회복제 체형음 강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1년간 휴식하고 쉬고 있으니까 또 체형음이 또 가재마을님의 루틴이 되어서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함께 재활 잘 해보아요.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3: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5: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6: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끝곡입니다. 프렌치키스 중에서 뷰티풀 사우스, 드리머 리틀 드림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차리다라는 말에는 준비하고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더 익숙했다면 이젠 나를 위해 한 끼를 차려 먹는 시간도 소중하게 느껴지죠. 반찬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뜻한 밥과 국,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 되는데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깨끗하게 차려입으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밥을 차리고 옷을 차려입고 마음을 차리는 작은 습관. 그런 작은 정성이 모여 오늘을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죠. 밥상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의를 차리는 일. 이 모든 건 나를 바로 세우고 삶을 가꾸는 일과 맞닿아 있는데요. 나를 위해 조금 더 정성껏 흐트러진 마음과 일상을 귀하게 차려보시기 바랍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9일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에르네스토 데 크루티스의 Non ti scordar di me, 나를 잊지 마세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남을 위해 상을 차리거나 격식을 차리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나 자신을 대접하는 일에도 좀 집중해보십시오. 대충 물에 밥을 말아먹거나 뭐 늘어나고 색이 바랜 티셔츠만 입지 말고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차려서 먹고 단정하게 차려입는 것. 이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 또 비로소 삶의 생기도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리스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바반드, 장 마르티농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이렇게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667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매일 일할 때 듣다가 휴일에 걸으면서 들어요. 파란 하늘, 초록나무, 습하지만 마음은 상쾌하네요. 음악도 힐링돼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저는 하늘 보고 나무 보면서 어쩜 저렇게 어울리는 색깔을 쓰셨을까. 하늘이 만약에 파랗지 않다면, 나뭇잎들이 초록이 아니라면 생각해보면 참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 이쁜 색깔들 보시면서 좀 습해도 마음 상쾌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자장가 위겐리트 듣겠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그리고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자장가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노래, 달튼 볼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장가가 독일어로 비겐리트거든요. 요람의 노래. 8747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정원님, 전 욕심쟁인가 봐요. 새벽 6시에 러닝하는데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만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굉장히 아주 감각적인 애정 고백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아, 나 욕심쟁인가 봐. 나 새벽 6시 러닝하는데도 네가 보고 싶어. 아, 감사드리고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발길이 닿는 대로 가다 보면 풀이 무성한 동네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인 오후 3시에서 5시쯤 햇살의 색감이 따스하게 바뀌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 땀이 나기는 하지만 식혀주는 바람이 있어 걷는 게 힘들지 않다. 필름 카메라와 필름

그 뒤로 셔터를 누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다. 하지만 점차 태국에 적응을 하며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되자 그제야 이곳에서 무엇을 담으면 좋을지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냥 내가 보고 있는 이 일상을 담는 것. 별것 아닌 모습이라 하더라도 편안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를 자연스럽게 담아내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필름 카메라는 한 장 한 장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신중해진다. 그렇다고 너무 신중해서도 안 된다. 고민하는 사이에 담고 싶었던 장면을 놓치기 때문이다. 여전히 기다림과 행동의 적정선을 계속 고민하게 되지만 일단 마음 가는 대로 셔터를 눌러본다. 결과물에 대한 생각은 일단 뒤에 둔 채로.

아론 호플랜드의 Simple Gifts, LA 기타 콜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무과수의 책 여행의 감각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요즘 사진 찍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필름 카메라라는 말도 당연히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기계였었는데 이제는 필름 카메라라고 이름을 붙여야지만 되는 그런 세상이 됐죠. 만나기도 힘든 물건이 됐고요. 마치 종이 신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필름으로 사진 찍도 저는 너무나 기억나죠. 필름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한 장 한 장 찍을 때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또 맡겼다가 인화해서 사진을 받아볼 때의 그 설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진이 잘 나왔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못 나왔을 때 이런 감정들도 고스란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그 사진들을 정성스럽게 앨범에다가 이렇게 한 장 한 장 붙이던 생각도 나고요. 이렇게 카메라 작동부터 촬영하고 인화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 그게 사실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렇게 신중한 경험, 요즘에 더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의 질감도 좀 다르잖아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주는 어떤 그런 감성, 생각이 나네요. 9492번님 사연입니다. 얼마 전 당진 도착해서 밭으로 나가 아삭이, 꽈리, 청양 3개씩 심어놓은 것에 주렁주렁 열려서 따놓고 열흘 만에 왔는데 밭이 풀밭으로 변해버렸네요. 남편은 풀정리, 저는 비름나물, 노각 무치고 꽈리, 고추 쪄서 무쳐놓고 호박 넣고 계란찜 하는 중에 벌써 정원님 방송. 자연이 주는 신선한 채소들은 감사하지만 우리 남편 자주 내려와 빈집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요. 오늘 아침상은 꿀맛일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신 그 반찬들이 기가 막히네요. 저 그 꽈리고추 살짝 쪄서 무친 그 무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집에서도 자주 나오는 반찬인데 아 너무 맛있죠. 호박 넣고 계란찜, 노각 무침. 나이들 속 이런 채소들 반찬이 너무 좋아요. 아침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바흐의 비단조 미사 들을게요. 바흐 작품 번호 232 가운데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몬테베르디 합창단과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의 연주로 함께 듣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쇼팽의 왈츠 전곡 듣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쇼팽의 왈츠 6번 D플랫 장조 작문은 64의 1, 흔히 강아지 왈츠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곡입니다. 이 쇼팽의 왈츠 OP 64 세곡은요. 사실 번호는 앞번호로 배치되어 있지만 후기 작품입니다. 쇼팽의 말년 작품이고요. 강아지 왈츠라는 제목을 쇼팽이 직접 붙이진 않았어요. 이 별명은 조르드 상드의 반려견이었던 마르키가 자신의 꼬리를 빙글빙글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는 그 일화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강아지가 뛰노는 음악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단순히 빠르고 귀여운 곡만은 아닙니다. 중간 부분에서 또 쇼팽 특유의 우아한 서정성과 섬세한 감성이 잠시 얼굴을 내미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재치와 화려함 그리고 또 시적인 쇼팽다운 아름다움까지 모두 담아낸 쇼팽의 대표적인 왈츠입니다. 자, 쇼팽의 왈츠 D플랫 장조 6번 오프스 64-1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왈츠 디 플랫장조 작품은 64의 1 강아지 왈츠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왈츠를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걸 강아지 왈츠라고도 하고요. 미누테 왈츠라고도 하는데요. 워낙 짧은 곡이어서 1분 안에 연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만큼 이 작고 섬세한 왈츠라는 그런 뜻이겠죠. 미누테 왈츠라고도 하고 강아지 왈츠라고도 불리는 왈츠 함께 들었습니다. 2005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한 주 동안 마음이 힘들었는데 캠핑 와서 리셋 중입니다. 정원님의 클래식과 함께 동행하니 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한 주 동안 어떤 일로 마음이 힘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캠핑 가셔서 다 털어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자, 이어지는 곡은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가운데 폴카 보내드립니다. 마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가운데 폴카 마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70번님 사연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계시는 막내 외삼촌과 막내 외숙모께서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바쁘셔서 라디오를 못 들으시고 주말에만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들으실 수 있다고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같은 한국에 있는데도 만나 뵈러 가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님의 따뜻한 목소리로 성백헌 외삼촌님, 박소형 외숙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전해주신다면 정원님을 좋아하시는 두 분께서 아마 황금같이 멋진 날을 보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오늘 꼭 듣고 계셔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 성백헌 외삼촌님, 박소영 외숙모님, 이렇게 성함까지 부르시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조카분 마음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북도 고창에 계시는군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일번호 622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아다지오 듣습니다. 클라리넷은 자비네 마이어의 연주고요. 한스 봉카 주연은 슈타츠 카플레 드레스덴이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 쪽 쾌활번호 622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사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 한스 봉카즈위원은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로베트 슈만의 가곡집 미르텐 가운데 첫 번째 곡 위트뭉 헌정 보내드립니다. 슈만이 사랑하는 아내 클라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정말 감격스러운 날 클라라에게 헌정했던 작품이죠. 베이스 연광철의 노래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고요. 이곡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조영식 씨, 김동진 곡 목련화를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438번님 사연인데요. 정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바빠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을 못 누려서 슬펐는데 오늘은 마음껏 즐기는 중이라 행복해요. 방송 들으면서 커피 마시고 일기 쓰는데 새삼 이 시간을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또 최근에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오늘 또 모처럼 함께 하시는데 즐거운 휴식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좋은 음악 계속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에델바이스 워낙에 잘 알려진 음악이죠. 이 곡을 바리톤 강형규와 딸 강시온의 듀엣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7759번님 사연인데요.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청취하는데 처음으로 문자드립니다. 지금은 딸하고 일본 여행 와서 듣고 있습니다. 딸이 이번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결혼 전 좋은 추억을 갖고자 여행을 왔답니다. 결혼 앞둔 딸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모처럼 아주 귀한 여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결혼 11월에 결혼식 때까지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들과 더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여행 즐겁게 하고 조심히 돌아오세요. 이어지는 곡은요. 드볼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네 번째 곡 라르게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셉 수크의 바이올린, 요셉 할라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낭만적 소품 가운데 마지막 곡 라르게토 보내드렸습니다. 요셉 스쿠의 바이올린과 요셉 할라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0389번님 사연인데요. 파주 문산읍이에요. 아침부터 벌써 한낮 같은 더위네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세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 세차장에 부탁해서 93.9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주말 아침에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또 세차장에 부탁까지 하셔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아침부터 한낮 더위인데 그래도 더위 잘 피하시면서 너무 더울 때는 꼭 실내에 계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협주곡 A단조 옵스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다비드 오이스트라크의 바이올린,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조지 쉐리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번호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다빗 오이스트라흐의 바이올린, 무시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조지 쉐리지 위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5009번님 사연입니다.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번아웃이 왔나 봐요. 무기력하고 힘든데도 괜찮은 척 웃으면서 지내는 자신이 너무 슬프고 아픈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외롭고 아픈 가슴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요. 이렇게 괜찮은 척 웃으면서 지내는 게 주변 사람들은 조금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꼭 방법을 쓰셔야 돼요. 뭐 단순하게 햇볕 많이 보셔라. 뭐잠 충분히 주무시고 맛있게 드시고 취침 시간, 기상 시간 맞추면서 일정한 리듬으로 살아가셔라. 뻔한 말씀 드리기보다는 많이 힘드시다면 그래도 전문의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이 아픈 것처럼 사람이 마음도 아플 수 있잖아요. 꼭 위로 받으시고 또 희망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교향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3번 A장조 교향번호 488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의 피아노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8327번 임사원인데요. 안녕하세요. 가게 오픈하다 말고 그대로 정지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음악과 함께 열심히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어떤 가게 오픈실까요? 우리 아당에 사연 보실 때 가게라고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어떤 가게인지 저는 막 상상합니다. 카페일까 아니면은 예쁜 꽃 가게일까 아니면은 옷 가게일까 생각이 듭니다. 음악과 함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곡은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까로노메 그리운 그 이름 듣겠습니다. 우리 아리아의 초상에서 리골레토 함께했던 기억도 나네요. 자,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로 함께하고요. 에릭 라가세가 주연하는 몬트리올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0: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가운데 까로놈의 그리운 그 이름, 소프라노 나탈리 쇼케트의 노래, 그리고 에릭 라가세가 주연한 몬트리올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아람 하차트리안의 가면 무도회 가운데 왈츠 준비했습니다. 잉고 메츠마흐가 주연하는 함부르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띄우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하나님 아버지, 소리 내어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통함을 토로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소서.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간절히 외치는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이 심령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들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시험 받을 때에 343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장현과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윤인숙의 음성으로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이어서 이장희의 곡 충성하라 죽도록,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서울 레이디스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권성순의 곡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0: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슬은의 하루를 시작할 때까지 보내드리고요. 한홍재의 일상은혜 이어서 함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빛나고 높은 보좌와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신영옥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이웃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어서 1000번째 김태홍 함께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20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이 가운데 시편 14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오늘은 동굴에서 부르짖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자유가 일시 정지되거나 박탈된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생존을 위해 동굴에 은거하거나 사고로 갇혀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심정을 어렴풋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평가받는 다윗도 한때는 정적의 위협을 피해 광야 동굴에서 은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을 시기하여 군사들을 동원해 살해하려고 달려들 때

앙위 말년에는 압살롬의 살기 등등한 반역으로 광야의 동굴에 은거해야 했습니다. 권력은 이렇게 부모와 자식, 형제와 이웃도 죽여 자신의 탐욕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졸지에 동굴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다윗은 오늘 시편의 노래처럼 낙망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사면초가 상황에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라고 외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까지 구원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동굴에서 나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 역경과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열조들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이성화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곡은 주 예수 대문 밖에 신주련의 찬양이고요. 이탈리아 밀라노 합창단의 곡으로 내 주여 뜻대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마라나타님께서 신청하신 박종호의 내가 영으로 들으시고요. 마라나타님의 신청곡을 들었으니 마라나타

간단한 기록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더 긴 글도 쓸 수 있다. 곁에 앉은 사람들을 귀 기울이게 하는 입담 좋은 사람은 이야기를 쓸 수 있다. 우연히 남긴 짧은 메모가 몇 년 뒤 몇 권이 되기도 한다. 삶과 창작 사이의 벽은 그리 두껍지 않다. 그것은 저쪽이 어른어른 비치는 얇은 막에 가깝다. 손가락으로도 뚫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두려워할 필요 없는 막을 함께 상상하고 걷어내고자 한다.

정세랑의 당신의 독자가 될게요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명들이니 이규도와 국립합창단의 곡 보내드리고요.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참 사람 되신 말씀 함께 할게요.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 손재석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바오밤 나무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가뭄을 견딥니다. 비결이 있는데요. 거대한 몸통에 빗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있어서라고 해요. 비가 올 때 충분히 물을 채워두기에 목마른 계절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일 동안 우리 안에 채워

은혜가 바오밤 나무 몸통에 저장된 물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돼주겠죠? 주말 동안 회복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일상을 시작합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Jesus, we enthrone you. 예수, 우리 왕이여. Singing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7월 20일 월요일 정미나의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저 반갑죠? 엄청 반갑죠? 감사드려요. 제가 평소에 감기에 잘 안 걸리는데 이게 한 번 올 때 목으로 오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감기는 진짜 한 10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평소 방송에서 이제 불필요한 말을

줄이자, 멘트를 최소화하자는 생각으로 방송을 진행하지만 이제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마치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참 여러분께 죄송했지만 또딱한 가지 좋았던 점도 있었어요. 선곡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 선곡표상에 여러분이 눌러주신 좋아요 하트의 의미를 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꼭 노래가 좋다의 의미보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는 무언의 응원의 메시지로 다가와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100%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네, 다시 일상의 회복. 언제나처럼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뒷자리 9943 쓰시는 분은 일본 북해도 여행 다녀오셨네요. 라벤더 꽃이 만발한 풍경을 감상하고 오셨대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신청하셨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인위적인 향수나 탈취제 분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아무리 짙은 생화의 향기에도 요란을 떨지 않습니다. 기계조차 자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위적인 향

보다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향을 알아보는 듯해서 흥미롭습니다. 정호승 시인은 말했습니다. 향기란 오래 머물지 않고 살짝 스쳐 사라져야 진정한 향기고 사라지지 않고 머물면 냄새에 불과하다.

우리의 삶에도 저마다 독특한 향을 풍깁니다. 곁에 머물고 싶은 향기로운 이가 있는 반면 욕심과 아집으로 자기 자리만 고집하다 불쾌한 냄새로 전락하는 인생도 있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냄새만 피우는 삶이 아닌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봉헌이자 이웃을 향한 축복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인위적인 욕망의 냄새엔 털어버리고 주님 마음에 깊이 닿길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은은한 향기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나시나요?

여름이라는 계절은 새벽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낮 동안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가 식고 더위 앞에서 숨죽이고 있던 풀벌레들이 나타나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예, 지금이 이제 6시 44분 딱 됐는데요. 새벽이라기보다는 이른 아침이란 표현이 더 어울리지만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서 흐르는 이 이른 아침은 뭔가 좀 특별하죠.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그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하루에 덤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이란 생각도 듭니다.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우리 프로그램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들었습니다. Matt Redmond의 찬양. 수연이 어머님께서 항암 12차까지 잘하셨는데 12차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 봐요. 그런 와중에도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박규일의 권사님 사랑하고 힘내십시오 하면서 수연이님 주신 신청곡은 A Mighty Fortress, 내 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저 아까 출근할 때 잠깐 비가 그쳤었는데 그 비가 그친 틈을 타서 매미들이 울던데요. 장맛비 소리뿐 아니라 이 매미 소리도 빼놓을 수 없는 여름의 소리죠. 올여름도 이렇게 잘 흘러가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존 덴버 투데이 들으면서 정비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마칩니다.

0: Sing it with us. Today,
1: while...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서머네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서머네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8: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 아침 김윤주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부터 어깨에 뻐근함이 느껴지지는 않으세요? 오늘 꼭 끝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민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마다 짐을 하나씩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하죠. 말은 자기 몸무게의 약 20% 정도를 등에 태울 수 있대요. 그 이상이 되면 몸에 무리가 가고 오래 달리기도 힘들어진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지만 혼자 버거운 짐까지 들려고 하면 금세 지쳐버려요.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어깨에 메고 가지는 말아요. 딱 오늘의 무게만큼만 짊어지고 나머지는 내일의 나에게 맡기자고요.

0: 다이어 스트레이츠 Why Worry 7월 20일 월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아, 서울은 비가 오고 있네요. 월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마음은 좀 복잡하시고 몸은 무거우실 수 있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몸과 마음의 스트레칭 시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디스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7: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9: 나를 찾아.
1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비가 추적추적 제법 많이 오는 수원에서 듣고 계시대요. 0702님, 월요일 아침이라 곰 몇 마리가 어깨에 올라타 있는 기분이라고 하셔서 곰 한 마리 정도 내려드릴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돌리 파튼의 9 to 5, 0494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2630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 0702님 이따 현장 점검 나가신다는데 비 오는데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자,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시고요. 추령천님, 활기찬 월요일, 축구는 스페인의 승리로 끝났네요. 이제 출근길 듣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축구 보셨군요. 월드컵 스페인이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경기가 끝났고요. 되게 접전이었나 봐요. 전 보지는 않고 계속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7시 방송 시작할 때까지도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왔습니다.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으로 스페인이 2026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셔서 함께 보셨나 봐요. 문자로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단문은 50원, 장문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S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연휴에 비가 엄청 왔죠?
1: 네네. 제헌절 연휴 동안 곳곳으로 장맛비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경상북도와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파주 일대에는 사흘 동안 20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보였는데요. 서울도 강서구와 종로구에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정도로 강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0: 네, 사흘 동안 뭐 피해만 80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장마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번 주는 또 어떨지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이번 주는 비가 역시 잦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토요일까지 길게 장맛비 예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남부지방은 오늘과 내일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앞으로도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충청도 지역은 오늘 하루 동안 30에서 80mm, 그 밖에 강원도와 남부지방은 5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한낮 제도 남부지방의 경우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예상되고 습도 또한 높아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부산 31도, 폭염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대구는 3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부산 27도, 광주 27.6도, 대구는 25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돈나의 할러데이, 그 전에 아바의 치키티타는 1415님 신청곡이었고요. 초코 엄마님, 지금 부천 70에 2번 버스 타고 출근 중인데 여자 기사분인데 같은 방송을 듣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주디스 인증. 산들바람님은 몸과 마음이 무거운 출근길이었는데 좋은 노래들로 기분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조윤진님께서 하프타임 쇼 보려고 4시 50분에 일어나셨대요. 월드컵. 지금 많은 분들이 하프타임 쇼 보고 BTS의 다이너마이트를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그 월드컵 경기보다 하프타임 쇼가 더 재밌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마돈나도 오늘 하프타임 쇼에 나왔다고 하고 BTS 노래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님, 5957님 등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준비했고요. 이어서 오늘 하프타임 쇼에 함께한 샤키라, 버나보이의 다이다이까지 전해드릴게요.

주디와 음악 코디. 노래 한 곡이 선물하는 작은 변화, 기분까지 예쁘게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YB의 흰수염 고래입니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진짜 힘이 되는 노래를 선물하고 싶어서 YB가 만들었다는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参加牛怪无声说。

에스다님, 아, 저 지금 화장 중인데 눈물이 나잖아요. 안 돼. 오, 안 돼요. 울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 아침 화장에 방해가 되었네요. 7550님, 비 오는 월요일 아침 힘 빠지는 날인데 시동 걸고 라디오 켜니까 딱 힘이 나네요. 비 오는 날과 잘 어울리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YB 흰수염 고래였고요. 이어서 7511님, 신해철, 그의 위로가 그립습니다. 민물장어의 꿈. 0702님도 같은 물

0: 속에 사는 생물이니까 민물장어의 꿈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1380님까지 신해철 민물장어의 꿈 보내주신 세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연골이 걱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8: 노무법인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3474님 바쁘게 지내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셨대요. 아침에 라디오 들으니까 평범한 하루도 좀 특별해지는 것 같다고. 3474님의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오늘 처음 문자 주셨거든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전 끝에 스페인이 아르헨티나를 1대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스페인의 우승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이후 두 번째입니다. 4년 뒤인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가 공동 개최하고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서도 최소 한 경기씩 치러집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화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구조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주가 급변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시가총액이 12조 원에 가까워 상장 폐지를 단행할 경우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인 승객 수십 명이 체크인 카운터 앞으로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항 당국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일부 항공기의 좌석이 약 100석가량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양말과 샌들의 조합이 촌스러운

이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발가락이 뚫려있는 형태인 일명 쪼리 양말의 5월에서 6월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도쿄과학대학 연구진이 영국의 50세 이상 성인 1,899명을 장기간 추적한 결과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을 찾는 문화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생리학적 나이가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충청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3도, 남부지방은 최고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입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DNA 0908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고요. 빅마블님께서 그래서 누가 이겼다고요? 하셨는데 2026 월드컵 우승국이 나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스페인이 연장전 끝에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우승했대요. 16년 만에 우승이고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후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산불로 최근에 굉장히 고생 많았다고 들었는데 산불로 다친 마음 월드컵 우승 소식으로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예전에는 샌들과 함께 신으면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실용성과 개성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패션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올여름 대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것.

0: 샌들과 함께 신어도 이제는 촌스럽지 않아요. 패션 포인트가 되는 이 아이템은 뭘까요? 1번 버선, 버선. 2번 양말. 버선일까요? 양말일까요? 정답과 함께 기억에 남는 패션 흑역사에 관한 재밌는 사연도 받겠습니다. 다섯 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5: 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8: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9: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9: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9: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아,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K-윌의 말해 뭐해. 양화대교의 양, 말해 뭐해의 말. 오늘의 정답은 2번 양말이었습니다. 샌들에 양말을 매치해서 신는 삭스 앤 샌들 스타일이 올여름 대표 패션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훈님, 피부가 민감해서 어릴 때부터 샌들이든 뭐든 항상 양말을 신었는데 아, 나 패션을 앞서간 사람이었어. 준호맘님, 우승국, 아,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 선수 이름도 야말입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퀴즈 내는 건 아니었는데 잘 맞았네요. 야말 선수가 있죠. 정답은 양말. 준호맘님도 맞춰주셨고요. 즐거운 인생님, 얼마 전에 양말에 스포츠 샌들 신고 출근했는데 패션을 모르는 남편이 저보고 아재 패션이라고 놀렸어요. 더 이상 아재 패션이 아닙니다. 삭스 앤 샌들은 최신 트렌드입니다. 8786님, 1996년 대학교 1학년 때 김건모 형님 패션 따라한다고 흰색 7부 반바지에 검정 구두를 신고 학교 갔다가 동기들에게 눈총받은 흑역사가 불현듯 떠오릅니다. 패션은 기세인데 말이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왜? 어때? 지금도 이렇게 강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8786님도 이제 삭스 앤 샌들 패션 올여름에는 한번 도전해보시죠. 기세로 밀어붙이시죠. 별한천사님은 출퇴근길 비가 오니까 양말은 못 신겠어요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요. 장마철에는 조금 애매한 패션이긴 하죠. 장마 끝나면 저도 샌들의 양말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0분 28초 지나고 있고요. 5780님 신청곡이에요. 로비 윌리엄스 엔젤스.

숏부츠의 양말 신고 출근합니다. 비 오는 날에 힘을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9676님, 그저 오늘은 샌들보다는 레인부츠의 양말이 더 어울리는 비 오는 월요일입니다.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나베르토님 신청곡 들으셨고요. 그 전에 쿨131님께서 와, 비 오는 월요일 아침에 호텔 캘리포니아라고요? 가슴이 몽글몽글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에 열광해 주셨습니다. 코뿔소님, 뚜뚜미님 신청곡이었어요. 그 전에 들으신 곡 백스트리트 보이스의 I want it that way 였습니다. 8시 40분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세요. 민트핑크님, 비가 엄청나게 오다가 감사하게도 아이들 등교하려니까 조금 덜 오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수도권에 정말 많은 비가 온다고 예보돼 있습니다.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눈치껏 좀 덜 와주라 하는 부질없는 바람도 가져보는데요. 실제로 그랬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산은 꼭 챙겨가시고요. 7705님, 아들 군생활 건강히 마치고 오늘 전역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도 함께 축하해주는 용사들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건강히 군생활 마친 재원이 고생했고 고맙다. 재원씨 수고 많았고요. 민간인으로서의 첫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비와도 마음만은 상쾌한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705님. 4303님, 비가 와서 듣고 싶어진 곡이라고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ry Me a River 청하셨어요.

앨런 워커 얼론 화성의 규승님 신청곡이었어요. 예시카 정님, 인천 성남동 쿠팡 화재 현장에서 지금 남편이 화재 진압 중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교대한다는데 집에 올 수는 있는 건지, 화재 진압이 잘 되고 무사히 귀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아, 지금 며칠째 소방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디 한 분도 다치거나 어떤 부상 상황 없이 무사히 잘 진압하고 다들 건강하게 복귀하셨으면 좋겠네요. 집에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실 예시카 정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걱정이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올품.
2: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3: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박정현의 편지할게요. 6316님과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톤업

0: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국 참. 메디힐 토너
1: 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홈픽.
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5: 휴렉

0: 기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오가며 수많은 역할 속에서 살아갑니다. 직원으로, 부모나 자녀로, 배우자로 바쁘게 움직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리듬에 맞춰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면 나만의 리듬을 찾고 싶어지는데요. 그때 필요한 건 내 공간, 내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 자리라는 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작은 구역으로 시선과 소음에서 벗어난 나만의 세계입니다. 집과 일터에서 내 자리는 무척 중요하죠. 우리는 늘 어딘가에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내 자리가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갖는 곳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온전히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좋아하는 자리가 있으신가요?